0: Da oltre chi andasse di aghi? Non mi ricordo, e ne? Faccio un po' che ci sono le tene, per non tanto, perché è molto così che non zimbe, sta perché sta? Da un sciolo, perché da c'è, mi dè, sciacquo samci. Da te ne che tu ne sono gli ordini, non zimbe le, ci deve, non ha la non si, tutto. 그게 정수투버지가 숨겨야 돼. 대신에는 에너지 디도다. 지금에 기지 상해 사들이 대리 그 좌투야 내 등에 지금. 그런 거 보고 가다 가니 나야. 코나 라랑 게 다시 우리 그게 모함 즉 천인 준비 모. 즉 천지 때문에 매나. 에너 그 패널스야 되 용투야 내 등에 지금. 그봐 남도 그래서 이 말이나. 에니 Then a cowl and number and number cover is left in it and DDR. That is how you are. So the name is an eh, or any same dangerous song.
1: So we spoke about the Chitta Matrin or the Vijnana Vadin mind only schools, our understanding of the no self of phenomena in terms of the absence of duality of subject and object, and also how they argued that the objective, seemingly objective. A reality of matter that we perceive outside is, in the final analysis, an extension or projection of the subjective mind. Although they reject the notion of an external objective reality of matter, but yet they maintain the substantial reality of the mind or the subjective experience or the consciousness, because they argue that if the mind or the consciousness do not possess any absolute intrinsic reality, then there is simply no basis upon which we can make such distinctions between good and bad and beneficial, what is harmful and what is helpful, and so on. Therefore, they accept that in order for a thing or an event to have any reality, any existence, it must have some kind of substantial reality, which then serves as a basis to allow for its various functions to be tenable on it.
0: Oh yeah, so today in my discussion, da, jom den deh ki, ini ka, nololia, ada benda sisi. 시중 중대다고 해요. 저 탐제 순에 장소 수준 바람 순에 남긴 거 파기 저 탐제로 아니 원이 주에 돈에 세네 순이도 자네 단디 다 지지 막 해야 나나 아니 할람베 저 차달 두고 와래 차달 너대 버지다 딩은에 되나다 다 가서 섬 딩주 세지 생행은에 또 시도 자네 다 안디네 다 할람베 차달라고 간다 근데 이 말 인도 자네 다 애니 좀 된 데 공부 뭐만도 그래서 나봐 이나 이나 어떤 너도 공지기 공주 너도 공지로 공주니 다 저 해지 네 이분다 다 너도 공지로 공주네 애니 시진 너가리야 애니 최대한 좀 뭐니 매봐 소야 디 애니 뭐니 미수 숨로 공네 애니 뭐니 매봐 소리스 대안에 동반이 있으잖아요. 강동의 시. 아니 강의 동의 각자. 각자 대시의 동의 동의 있으네. 거기다 숨이 있으잖아요. 아니 어디다 동시 최전 샹왕스. 아니 다 샹왕 다 다시 다 가서 그래. 샹왕 조어든 뉴제체. 다 가나 가이네면에 샹왕 조어든 뉴제체. 그래서 다 저리 이미 있으잖아요. 뉴제가 다 안으로 편현되는 게 저기 아래. 대화 동에서 해야지 뉴제가 셔나 차되게 아래. 자 드리 메인 두산에다 조 샹와 뒤지 샹와도 조를 지니 다 샹와 아 대에니 강게 동아 가셔디 에니 군다 군다라 남자부 군다다 에니 가사디 신용셰 군다 주 손배 남게다 대야도 신용셰 군다 사대리 이번에 각제 군다 셰 어 다 샹와 에니 다 타마 타게 샤와 강이나야 다 디디 아니 가쇼르 그게 가쇼군다지 동배 아니 동배 융주티체 제가 어디 진이 숨 체니 아다 디디 진이 숨부디 뭐 숨 체니 다 뭐니 숨 체니 다 대숨부디 레절이야 뭐 동수 맨날을 야레스라 아니 샤와 겨와 뭐니 매바 아니 군다 아니 진이 뭐니 매바 아니 융주 탄다바 뭐니 매바 진다 뭐니 미수 숨로 거네 아니 쉬어 담제 아니 뭐니 매바리 쉬어 좀 된데 또 숨바리 마다 다치 심바리 때니 아니 왜 숨이 담이 팀이 름이 저사지 말해 숨겨래 간다 치송 치송하다 난 좀 이해 안 해 버치네 담제로 아니 가서 그 뭐니 뭐 좀 써야 돼 공부 대신 숨어 마다 다치 심바리 하는 데 말해 제
1: So they therefore argue that not all things and events are purely mental constructs. If that is the case, then white would become black, black could be white, and so on. And therefore, one must accept at least the inner subjective experience, the world of consciousness, as having substantial reality. because of this, the mind only school, and they develop a different interpretation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Where, such as this Heart Sutra, where the Buddha makes a categorical statement and explains that all things and events from the first category of the five aggregates, starting from form, feelings, discriminations, and so on, until the last category on the list, which is the omniscient mind of wisdom, omniscient wisdom mind of Buddha, and including the 37 aspects of the path to enlightenment. All of these categories are explained as being devoid of intrinsic existence in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all across the board and categorically. So Chitta Mantrans, the mind-only school, interprets this and argues that these sutras, such as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cannot be taken at their literal reading. They cannot be taken at their face value. Because if we read them literally, as the Buddha has stated, there is no form, no feeling, no discriminations, and so on. And then, you know,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would constitute nihilism. So then they develop an understanding of the perfection of wisdom sutras by primarily deriving from Buddha's own scripture known as the Sandinirmochana Sutra, or the Sutra Unraveling the Intention of the Buddha, according to which a theory of the three natures is developed. And so the mind-only school explains the meaning of Buddha's teaching on the emptiness of intrinsic existence

0: versus on the middle way.
1: C 值啥时候 ？C 值呢？爬下，哦，爬了年。见到穿的肌肉给爬了年对吗的
0: ？No。
1: 见到穿的肌肉没有爬下的。
0: So this is
1: C 值做出目的上面。
0: Sorry, it's the propensities actually. It's the very propensities which are left by the mental afflictions which needs to be eliminated and removed on the third stage. So C is misleading.
1: 야, 다. 다 전 들으시면 좋아. 전이 다. 다 너는 다 되게 안 했지. 시베 녀자 선배 주 마야 동에 동에기 지네 탐도 출라 예세. 시베 녀자 삼당 리아스 아니 동에기 동에 삼니 델레 탐도 출라 야레스. 다가자 사제 아니 당근도 치료하고 좀 되다 간다 사제게 대화를 탄도 춘들의 치료도 주고 졸에 여레스 근데 인도산에 태나 동인 줍던 태나 가사 아니 동인 줍던 줍에 넣스 아니 내던 자다 숨우다 민의 겁나 증요라스 전에 태나 두지 동해지스 두지기 동해 아니 남의 레뉴기 팡제 전에 남의 레뉴기 팡제 다다 동해기 댄싱에 동해 다다의 댄싱에 레뉴기 팡벤 제우 전에 레뉴기 냉에는 제수 전에 여바 인도자네 뉴모 치마 치마 깨와라 꼽에 틈비 깨는 생겼지 뒤에 깨면 중주르기 동해 주변 뇌생에 된대기 아니 녀얼렘베 풍 풍부세네 간다 두지기 동에 리스도 뇽몽베 샹완 쟁기 아니 녀린기 풍부 껴완 딜라 아니 이인 중네 다 대 라르다 렘비게 버지기 다 디인도 전에 자와 뇽몽 타신 셔야지 다 딘제기 로텔 아니 인중 삼바세 디스버리스 인중 기습 셔야지 제대로 추 삼베 타네 랑게 망게 닝고 리베티네 다 타바시 마토노 타면도 뇽몽베 다 뇽몽베 달레 게마토노 타면도 삼바지 다 로티 깨고리 소리 로티 장고리스 레난세시 시대다 델스기야레 레마도 레난세시 레베 소스베 베스네 베 실로 텐데 베 게참 멤버리 레난세시 소 스탱고 나로네 다 가수리 그게 뇽몽발라 셰타고네 수니 다 텔레 깨와지 남초나 삼용되니 타바 되니 뭐마 될래 그런데 지금 배신만 수행.
0: So therefore, for example, in Penchalobson Chögyen's writing, he explains in great detail, vividness, that so far as the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obvious, evident sufferings is concerned, this kind of feeling. Can only also be found among the cattles as well. You know, even the cattles have the ability to dislike suffering and pain and avoid it. However, in relation to the second level of suffering, which is the suffering of change, the feeling, the aspiration to gain freedom from that can also be found among non-Buddhist practitioners of meditative absorption, and therefore what is required is to cultivate a deep sense of renunciation grounded on a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very fact of our existence under the domination of mental afflictions is what is required to be cultivated and so therefore, the suffering that we must seek freedom from is the suffering of conditioning. And this refers to our existence characterized by the mental and physical aggregates under the control of karma and delusion or mental afflictions. So this existence, samsara, unenlightened existence, is not only the consequence of delusions and mental afflictions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세상 되게 되는데 이 캠비 면접 보고 웃으시면 되게 다 면접 준 적이야.
0: So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다 전시.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말이야.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였어, 네 과연에. 왜 되게 안 돼? 꾸지였어, 사람들 과연.

0: 다 냉주를 여송야로, 냉주를 매송야로, 뭐 그 정도가. 폐질 유지회사를 자나, 냉주를 매. 유진지회사를 자나, 멋지니시아나, 냉주를 여. 멋지니시아나, 냉주를 매. 들으면 자자가 안 돼요. 예상개바, 세다, 디인바리. 최선지, 얘는 상개바를 신도 남겨주지, 님이 쥐었으면 또 뭐고. 냐냐바디 단일 하르시바디 대대비 뉴메베세 디니 신라가 나발라 샤데바 명물라 둘수 샤데바 제네다 냐냐바디 단일 하르시바디 대야 최선제 얘네 상제베 정신 빼 단일제 얘네 하이 정신 인지 다들 오게 다들 주바 니 뭐인 버 떠보고 주바 니 융제바디 대야 융심은 난개인래 군도 상무 군도 상보 세대하게 융처모 나게 인래 나가니 융처모 서주면은 싫나시 자와집에 융 얘네 입을 떠보 주버처모니 터도 싫음 자와대 대야 융처모 나이 싫었다 융지 카똥반이래 풍풍과 산재 탐지기 옆 맘바 얘네 숭도 주변 자와래 장주지 장주 쓴 줄바 잠재도 주변 장신이 얘네 산재에 변라 규모를 규모를 이제 대소 규모 규라 대외 뒤니나 삼아매베 되면 미미 카다 녀바니 롱도 주네 순지 주바 대 뉴남 시야 뒤네 타르심베 되는 주바 오세 난 대부분도 시술을 인사해 최선제 때만에 나발타베 이신지 시작한 자 용수 마체베 콜로 얘네 라나베 경고도 주관야 특제 특별 숭 태반이 믹쳐오 되는 도반에 경고 통 또네 관벌의 재반에 경고도 수보 슈는 것도 주변에 우주 전부 타봐오 대단 수준인데 소화심부 탈진배 되노 이게 콜로 초신기 살로 튕기 주거디 제 다디 안다 규장 세야가다 슈디 콜로 초신기 살로 튕기 주거디 이게 다 남기 대라든 주버 제베 에 남기 주주 땡제 소진이 살아 튕기 그다 죽을 집에 탑 용서까지 담바레스 기부 로제 럽기 얘네 상제베 턴라 얘네 상제베 징네 콤바 척두둔 로와 인기 폐지 샤와네 메이노 다 가서 시번은 시리 지 상하게 애니 최 근데지 냠네 제베 이나야 똥이 따와메나 냠네 시리야 시락하고 차버래 양글 예상 개베 정신 뉴메웨세 에니 가서 우리 그게 정신 용수 답에 용수 답하다 최첨제 대접아 인베 고아야고시 마찬아 알람이게 에니 타인은 저 게야 해주 가고 저기 와래 어디 늦으셔
1: So next we read from page 39 where there is a discussion of the four branches of the yogic practice. These are referred to as the approximation, the near approximation, and attainment, and the great attainment. And these four branches of yogic practice, they are different branches corresponding to the specific Vajrayana practice, the deity yoga one may be engaging in. So in the text here we read, to achieve this, one must strive in the yoga that brings about spontaneous realization of approximation, near approximation, attainment, and the great attainment. Approximation refers to the knowledge of the awakening mind. And here, in the context here, this refers to the meditation on emptiness in the tantric sense, which is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by means of the path that all phenomena are realized as primordially in the nature of Buddhahood, and that they cannot be altered by means of their counterforces. So, when we speak of meditation on emptiness in the context of highest yoga tantra, it is not adequate simply to have an understanding of emptiness as presented in the sutra text, but one also needs to understand,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clear light, so that the actual meditation is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lear light, subjective clear light experience. So, therefore, there is a reference to the primordial Buddhahood. the primordial Buddhahood does not imply that from the Vajrayana